이야, 이상하는 거면은 우선 콤보드부터 우반이 너무 오반. 야이티니 이 콤보자피 거의 무분야가 0604807164 너마 0638208848. 그래서 만약에 오바나바 소이 토라네 남산 오바나바 소야